0: 야, 누가 볼 거냐, 아니, 헐. 야, 밥을 하고, 나, 고무영. 해도 부도, 야라리야만. 야, 밥을 땡기디, 마스. 니르만 라갈 나네, 마스. 만에다 예, 지오, 마스. 요만 희야, 라주야만. 야, 밥을 땡기디, 마스. 니르만 라갈 나네, 마스. 만에다 예, 지오, 마스. 요만 희야, 라주야만. 마스, 너, 야, 르수룰라. 늪나 세겐 키비 왈라 마이사 쿤님 벌차 이라 알겐 키비 파와야만 마스나쿠야 르술라 늪나 세겐 키비 왈라 마이사 쿤님 벌차 이라 알겐 키비 파와야만 요넘 바야부 집로홈 냐나 코타블리지 로홈 다나 마스 와홀레범 제이겐 크나라와야만 겐구 마스 바필라염 하템 바테일라이 바가염 아두 رسول 가쿠예금 제보 마상가야만 저랑밤마 예게야만 예강군엠 가파야만 바산키얄 푸키올 아야리온 파야만 둘리키야는 바보바 와리엔 바콜야는 테라 야만냐나 이와야바 사와추와이 모디야만 둘리키야는 바보바 와리 바콜야는 테라 야만냐나 이와야바 사주아이 모디야만 늘렁업디라 테럴 약생겨보 딜린디글 무조이바 조유리바달 무디콜아이뇨와야만 파만유기가야마스 하라라우모 레이사스 아마라세이디마스 하비보 인달야만 뉴라이콜랄라디글 무톤투레엔람코디글 냄미쿠와이락디테불 사가네미스킨파야만 마사프놈 빌렌디글 아마르물렌 만큼 무리프키웨르 아리아르카멀 리라사건 허와야멍 함잼미베스마스 이네로우 리사누알 팀코나여우 예울마스 나가이네로우
1: 비라마야지비야멍
0: 연날드반치 수쿠라트 영가이네로우 바나쿠레트 마렘사 바예프디트 영가이네로우 비비야멍 델루코바무네마스 요는 바바트 나마스 예가는 마디나 마스 켄넬울 양피야만 델루코바 모티비사 나쿠 예가는 시네사 수치마 요는 이레사 무티들로 하와야만 켄라마스 켄미야만 타비케비라 루비야만 몰엔 비디웅 챔드돈 기신의 원데루 파야만 켄라마스 켄미야만 타비케비라 루비야만 말엠 비디우 염켄다돈 지신이 원데 루파야만 말엠 가랍 겐영군 말엠 야라우 렌무조군 말엠 아사마시 니랄 뉴락부바 하와야만 문아기라 구데무론 디조이 디조이 바벤네콧 무헤이디냔 양아들라이 나알리마 겐투세야만 냄룬다갈라딜람 나델시 구디기마젬 무레나 사이타네 라짐 سفر من برمي في يمن ينو كلاب بچك بوتيس مالم بچك ببيب بنيس مالم يرم ببيب بوتيس نجر مر موتيس مموتيسن ينو كلاب بچك بوتيس مالم بچك ببيب بنيس مالم يرم ببيب بوتيس نجر مر موتيس مموتيسن